0: Many of our grosser levels of mind, they are adventitious. They are occasional. They do not. They are not. They do not last. So they arise and they cease to exist. They fluctuate, and so they are occasional and adventitious. And the yoga that is cultivated on the level of gross levels of mind cannot really be lasting. So therefore, it is incomplete. So in order for the yoga, you know, that is aimed at attainment of the two embodiments of the Buddhahood to be comprehensive and fully effective, that yoga must take place at the fundamental subtle state of one's consciousnes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innate mind of clear light. And it is in the highest yoga tantric text, the methods for transforming the innate mind of clear light into the aspect of the path are explained. Therefore, these practices are referred to as yoga. And yoga means the indivisibility of method and wisdom. And so, however, the highest yoga practices are referred to as anuttara, which is unsurpassed, because it is only in these teachings the method for effecting the innate mind of clear light into a meditative absorption into a path are found. So therefore, Kong Tul explains this very clearly in the text and mak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outer yoga tantra and the inner yoga tantra along the lines of whether or not one finds the techniques and the practices for turning this innate mind of clear light into path.
1: That 다원은 나바니디 낸저 치바 투베규기 태과당 낸저 남바 투베규기 태과오 달라 낸저 치바 투베규기 태과를 수고는 게 다원이 치여제로 소울 민진바 던담바 깽가매베 깽가매베 하다 타모당스다 이게 달을 치면 넣으시 깽가매베 던문도 줄베 관에 되니 하다 타모르게야 지기 깨베신 유자네 깽가매베 하다 라모당스 다른 신이 동배 하다 하면서 세아르시 매베체 다른 신이 동봉원도 줄네 되니 하다 하면 깨베신 유자네 깽가 매베 하다 하면 당스 대단 대회 규용소 탑에 띵인진기 파괴 수주구 착제 시전 때문에 권바스 단 낸저 규리야 나 가수를 빼게 시 루 루나 이 차와 정시 시체 뒤 정시 에네 다 차제시
2: 그러고도 되게 하고 싶다. 챙기심들이 간단히 담자 최자 아니 가르고 난 녹임도 아니 차제 첨부 다시 참아서 그리고 간에 최자 담자 나 점직 자세 뒤페이지 칠려야 됩니다. 다전에 숭최자 되는 구차진 지금 어디를 그다 차제 시토네 다 하지야 삼월로리야 내가 그게 서구지 대내니 가로 그게 다 담자다 레자다 기디니 어 레자 사실로 레자 기디세니 다 녹아 했지 여러 소차도 와 에 이 상황으로 배 차자 류기 차자 디디 다 염도 녹아야 차자 차나 초가 채배 예봐요 아래 세상 내디 다 두인 다 두인이 되다 그돌이야 아니 배 루스에 대고 차제생에 미리 눈대대 다 매 루저생 저야도 가고 싶어 제자 시지 가서 차제체는 초가 채배다 니바요래 저들이 인도 다 안도 차제시 대대비다 담자로 써보다 차제시부 되기 다 가다 가수를 고숨 아니 레드 채바 고숨 차와드 채바 아 가수를 그게 마다고 차지리 장니 Drebu Sanjegi, Gu, Sung, Tuk, Chile. What did you do?
0: So we read in the text, this is on page 35,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outer yoga, the sages' tantra, is as follows. Not holding the external ritual articles to be of primary importance, they cultivate their goal on the basis of emphasizing the yoga.

0: see kind of beautiful items displayed there, and there might be a particular object that you feel really attracted to, and when you look at that thing, you know, in the shop, you will of course have a sense of kind of craving, and then kind of a feeling that this is really wonderful. However, when you have actually bought it and then given it the label that this is mine, so once you have sort of projected this grasping and it's mine to this thing, then of course your attachment to this thing will increase. It will be very different from when it was in the shop before. Although the object or the article remains the same, your own emotional kind of attachment, your own attitude towards the thing has completely changed now. And also there will be a much greater sense of cherishing, attachment, craving, and also probably a greater admiration for this thing, attraction for this thing. So you can see here that because underlying this attachment, once you have given the label that it's mine, is a belief in some kind of a self for whose enjoyment you have bought this, and you can see that there is in the dynamic,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o the Buddhists therefor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ally negating this conception of self as some kind of autonomous reality. And once you have negated, once you have kind of shown the groundlessness of that kind of belief in a self as an autonomous reality, then you also undermine the basis for having strong attachments which are built upon this conception of selfhood.
1: Yeah. 난 되게 패지 처음 되니기 애네 가사가 담이 좀 고미야 송어마도 추리 담이 사야지 패지 송교야 말이.
0: So among the Buddhist schools of thought, Vaibhashika and Sautrantika, the first two schools, only speak of the importance of meditating or contemplating on no self of person, but they do not accept any notion of no self of phenomena.
1: 다데네 웃음니기 에니 가사가 담이 디땡래야 최기 담이 사야지 송비야래. 다데 내가 전부 도와 대기기 하다 가사가 담이 좀 건데야 되기 에니 다든 되네. 다든 되네 비게 다 차단해야지. 그 딜리야 그 너도래. 이네 차단해서 유저다 될래야. 그게 가속을 그게 야 현자 용대야리야. 야 딩은에 그 인연 못 된 거 개면 너 봐. 봐. 전당가나 최이 담에서 최다 가사하시니 가다 최이 담에서 가사가 담에서 시행도 자네. 에네 가사스도 자네. 지단 추구는 먼저 강사다 여 말이지 뉴지가 나는 먼저 강사시다 여 말이지 이나야 안데데 최다 강사 니스체 강사스로 전에 롱 접어버듯이 디두 접어버 디두 롱 접어버듯이 다다 디두 유진 접어버듯이 다 디 최스로 전에 디 롱 째자 풍속을 뒤에 최 양나 랑도 죽사 양나지다 풍속을 또 풍속을 뒤에 최디디 아니 최다 가서 있으셔 최르체. 자 디지털 전에 롱 접어보 다 아니 라디오 TV 자유주 동아 담이 디 관배 탈래야 아니 그게 롱 제시 풍속 쳐디 이디 아니 나오는 신다 대바 매드바 지기 다 나오는 식으로 왜 당연히도 말한서다 능수다 신주 리아다 그 간다 지금 아태긴 즘버로 숙청부지 그 용기에 봐 이누 전에 딱 대 봐 말았어야지. 아니, 거 가서 그래. 년부터 그릇 채워라슬럽나? 빼나? 말하자면 치 숙진기 쉐디이디. 치 숙진기 쉐디이디. 딱 말하자면 지금 그게 유태단테 채니 아니, 용한 남시순 뉴니 유용수죄배 다 렉바. 델렛대니 초와 다 델렛대니 지금 차당으로 게임으로 와. 봐. 자, 너네 이번 인도산에 따오. 어, 유디게 때 레야지 숙자 치료제 간다 강폭에다 차 인도산에 그 지 유기 유기 은에

0: 모데니 퍼진기니 정로 다와드레샤스 아니 사만이 퍼진기 링주레스 리글럼레스 두어 퍼진 럽저레스 저 퍼진기니 정진레스 저자네니 때 탐절로 아니 부딩아절로 싸와데 아니 시진드레샤스 리송이므레
1: There's a story the famous Tibetan scholar and master Jamyang Shepa Ngawan Tsundru, the great author and also both a highly realized practitioner and also master Jamyang Shepa, when he returned to his native homeland, someone approached him and told him, made the observation that Jamyang Shepa, you have a great reputation of being a master of perfectional wisdom literature. Does that mean that you know your expertise in other subjects, other disciplines such as Madhyamaka and so on, is not really that great? So to this, Jamyang Shepa replied. He said that if you look at Madhyamaka philosophy, Madhyamaka philosophy presents the philosophical standpoint of the perfectional wisdom sutras, and if you look at the study of epistemology and valid cognitions and logic and so on, then what you find is presentation of all the methods of inquiry and analysis and reasoning, which is a medium for the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wisdom. And if you look at the Vinaya, which is the monastic discipline studies, then what you find is the actual practical precepts that a practitioner of professional wisdom must undertake. And if you look at Abhidhamma, which is the category known as the manifest knowledge or also phenomenology, then what you find is an enumeration of all the taxonomy of reality, which is found also in the Perfectional Wisdom Sutra. So what you find here is the study of Perfectional Wisdom really is the foundation, it's the root.
0: Janida, Kasa Su Tombo, Tombany Su said about Sarche. That dene, Sule Tombany Shemai, Tombany Lake Su Shemai, or Sadigi, Kashu Ribuke, Tauschum Nalia, Sandy and Namji Chetan, but Tambany Lay and Date, Jitukuzo Tamba, the Tambetan Jitambo Oceni, any Tambany, Ta Sungiari. Jidin kuzo temba da tambe tenji temba o sene temba ni ngo de so ngu yare temba ni ngo de ene jidan temba ni ki tanye ene mudi be shung ne chung ge yare da ne ji chira ma wa da do de ba da sem sam ba sam lo ge temba ni nam sha de sha ngu yare re de yi ne ji da temba ni da de ni ni ngo ji lo do ba ta de ge da temba ni sha ne da ga da che re ji de ne de ni ngo ni ni sha de ya ji da da de ni me yi lu sa ne da 가사 주고 이제 군조 담바 당스 담배 들기 담바 오서 송대야 돼 아니 탄이 주에 다 리시스네미도 가다 탄이 주지 아니 니에들이야 아니 군조 담바 세야지다 가다 낭접 대응하는 시기야래 낭접 대응하는 주생은 뭐지 야래 다 될라 군조 담바 시기야래 디 당시에 전에 니에버지 말와 고 마다 마제병 안에 고 낭접 대응하는 다 가시고를 그게 패는 대등에 탄협에 참아를에 용수 다 되는 시기. 근데 들려야 이니 구조도 봤어요 아래. 나 속아. 이니 민저와 망고 용대야 지금 이말에 야채 무척이 아래. 다 단단단 봤을 때네 이니 낭섬 대인 말씀발 대 된지 일루 일루 삼 된지 시루 진저인 바 다시 째네 이니 자유도 자네 다 니야 지금. And Tadu Yinlu some deludish new yard. So the name is Italia Tandu Dambasere. So that other chuni the cigare. Other chuni Kazashiva, chuni Yanga, never in the Zane, chuni Sadiko, Shichi. Any moon you drive a ton, the chuni cigare in the Kogada Tunshi, Chigi, and a Kaja ton, Titan chuni, Ta Kadakasore, Shavi or chuni Motu Guyare, so the name in the Tao. 시식이 되는 게 말이야. 근데 인도 술에 동반이 샘마인스. 동반이를 좀 술 샘마인으로 생. 다 두신데 아직.
1: Yesterday, we read the first